다 finish 해. 시간 속에서 모든 신나의 자국을 지울래. 너는 꼭 지우길. Like gold in evidence. I'm just scribbling cause you make my story so interesting.

이재한 형사님? 접니다, 박혜영. 듣고 있어요? 이재한 형사님! 형사님! 형사님!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가 정말 1989년이라면 막아주세요. 믿기진 않겠지만 여긴 2015년입니다. 지금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이 무전으로